0: 어린 한나는 이놈의 어느새 몬스터 아동하는 언프리 리아 알리 어머
1: Sporvognen med Liselotte Krogager.